0: 여자로서
1: 사귀는 거야?
0: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지 모른다.
1: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할 거거든. 남자 대 여자로.
2: 너무 더 많이 그래.